0: 언젠가 닿을 거야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다
1: No more, no more, baby, no more, no more
0: 눈먼 물 애들조차 날 볼 수 있을 거야